성방세 검은 눈 사막감세 솔세상 좀 거둔 솔세 검은 머리 올때 새햇빛색 제두름이 바위종다리 성게기니 칡구엉이 호사조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솔개참내 감독소리 노랑부리 저새 가면 올빼미 날아든다.